0: Michelle Baker. 과 운동팀 인도네시아 이제 달콤해 뽀마인 노멀 승빌레 Michelle Baker.
1: 팀 노세노네시아 만 운반간